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선호 작사, 황기욱 작곡, 임양수 가수가 부릅니다. 가을 서서.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바지리.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세는 손남 가수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나의 소중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이번 순서에는 김택만 작사, 김경례 작곡, 최승화 가수가 부른 추억의 강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역시 우유커피 그룹의 노래인데요. 너의 세계를 지날 때 보내드립니다. 징징.

경 황화성 고고학 유적지 공원 내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장강 국가문화공원의 핵심 전시 거점 중 하나인 이 센터는 송원시대 고성의 역사 유적을 기반으로 문물 전신, 과학 교육, 학술 교류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황화성은 약 800년 전에 축조되어 남송시대 함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삼엽 저수지 지역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송원시대 고성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개관과 함께 고성의 배치구조, 기능구역, 역사적 변천을 완전히 규명해 관객들에게 고고학 유적지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지능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농업 강국 건설에 대해 정중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전당적으로 신시대 농업 발전의 방향성, 농업 정책 체계의 보완, 농업 현대화 건설의 추진 등을 깊이 인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강성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기초산업이며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해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농업 현대화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도하 9억 모의 고표준 농지를 만들고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이미 72%를 돌파했으며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는 61%에 달하고 식량 생산량이 연속 7년간 1조 3천억 건 이상을 유지하여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서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자연 위험과 시장 위험 방어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 농업의 경영 규모가 작고 농업의 노동 생산율이 낮으며 질, 효익과 경제

생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 농업자원 제약과 환경 제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식량 공급과 수요가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강국이란 무엇입니까? 농업강국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것은 농업강국의 기본 특징입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그 밥그릇에 주로 중국에서 생산한 식량이 들어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위주로 하고 국내에 입각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기술 진보를 더욱 중시하고 과학 기술 진보에 더욱 의지하며 내포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농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 강국은 또한 강대한 농업 경쟁력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농업 강국의 핵심적인 요의입니다. 반드시 토지 생산성, 자원 이용률과 노동 생산률을 대폭 높여 농업 노동 생산률이 사회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실속 있는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첫째, 경작지 보호 및 품질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선이기에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18억 모의 경작지 보유라는 마지노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농지로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기름진 땅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점용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범화하며 경작지의 탈농업화와 기본 농지의 비식량화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수량, 품질, 생태에 대한 삼위일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흙토지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차 고표준 농지로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종자의 안전을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종자산업 분야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시키며 유량종 유전질 자원에 대한 수집 보호와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며 생물 육종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종자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기계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지능화 수농업, 시설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도급 토지의 3권 분할 개혁을 심화하며 집체 소유권, 농가 도급권, 토지 경영권의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풍부히 하여 토지의 점진적인 유통을 유동해야 합니다. 현대 농업 경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이라는 농업 경영 주체의 발전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지고 토지 위탁관리, 통일방제 등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소농가가 현대 농업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배치와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식량 생산 기능구,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와 특색 농산물 우위 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량 품종 육성,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농업의 녹색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의 질과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 브랜드 막간산 대회가 절강성톱 청현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제정된 중국 문화 속의 세계유산 IP는 중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권위 있는 미디어 전파망을 활용해 중화 문명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인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중국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핵심축으로 삼아 문물보호, 문화관광개발, 디지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화문화유산이 지닌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해 문화산업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화 문명의 유구한 역사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적 특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확산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 협회와 북경 익시각 문화 미디어 회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영화 플러스로 온다니 제79회 칸 국제 영화제 영화시장 영화광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의 영화인 기술 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영화 산업의 융합 발전 등에 관한 주제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가상 제작, 스마트 촬영 등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제작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상 창작의 표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관련 기술이 이미 선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미래의 국제 시장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론단 기간 중국이 제작한 여러 영상 프로젝트가 집중 공개됐습니다. 그중 중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 단원령 등이 포함되어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가상 촬영 분야에서의 첨단 실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마건이 짧은 동영상 중독을 고백하며 이를 창작 영감으로 삼은 신작 소설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건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6년 만에 신작 사람이여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일전에 소셜 플랫폼 소홍수에서 출판 기념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상에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즐긴다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완전히 중독돼 버린다고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30분 이상은 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독자들도 짧은 동영상을 보듯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을 구상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여는 마건의 첫 필기체 소설집으로 총 81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소설이란 중국 고전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짧고 간결하며 자유로운 분량의 견문 기록처럼 쓰인 소설 양식입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은 200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5분에서 10분이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마건은 서문에서 이 시대에는 나처럼 70-80된 노인도 짧은 동영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나의 짧은 소설들을 짧은 동영상을 보듯이 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1986년 장편소설 붉은 수수밭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동명영화로 제작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는 장편소설 개구리로 제8회 모순문학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최근 중앙희극학원이 주도하는 희극진흥 3년 행동계획 리행을 위한 인재양성 공동체 발족식과 함께 신시대 희극진흥을 위한 협력교육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앙희극학원 당위원회 서기 범서봉은 이번 3년 계획의 핵심은 인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범서봉은 계획안 전반에 걸쳐 인재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희극진흥이라는 거시적 국가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인재대호 구축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토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인재양성 공동체는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상아탑 안에 머물던 교육을 현장으로 과감히 끌어내는 구조적인 혁신을 지향합니다. 학교와 예술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육과 실천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고품질 인재들이 다시 예술 현장에 투입돼 수준 높은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시대 연극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열기로 뜨거운 국내 관광시장에서 용품을 사는 대신 빌리는 소비 양식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전통 의상, 촬영 장비, 캠핑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산서성 태원시, 영택공원, 진양호, 진사 등 인기 관광지 주변의 상점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장비를 대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증샷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카메라 대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여 시장은 편리한 봉사망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에서 장비 대여는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고 즉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환경 소비 추진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는 중고품 대여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소비업태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대여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원이 없는 귀주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동굴 패들보드, 동굴 커피숍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카르스트 동굴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동굴로 옮긴 것이 그 배경입니다. 2.5km 길이의 맑은 물이 흐르는 지하 하천이 있는 안순시 자운현 황하경 동굴은 패들보드 체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에서 패들보드,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은 동굴에서 사업이나 보호,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영주시 강화 여족자치현 보경촌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나라 순치 7년에 세운 이 마을은 하가 대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 민가는 180동으로 7개의 문루와 36개의 골목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방 민가와 소수민족 거주지 건축이 융합되고 변천해온 귀중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경촌은 제4차 중국 전통 촌락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하가대원 고민가군이 제8차 전국 중점 문화유산 보호 단위로 공시됐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전통 건축 예술과 문화의 보물은 역사를 이어가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5번째는 서하의 옛 도읍 은천입니다. 강남에 비견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옛 왕국 도읍으로서의 문화, 회족의 이슬람 풍속은 은천의 3대 경관입니다. 은천은 하투 문화와 비단의 길 문화가 어울리는 서부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하불판의 중부에 위치한 영하 성도 은천은 서쪽으로 하란산에 기대고 동쪽으로 황하와 린접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풍부한 지표수로 인해 아오아시스 효과가 뚜렷한 은천은 황하 연안에서도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은천은 예로부터 봉황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오색이 창렬한 봉황 한 마리가 이곳에 날아왔다가 사막의 조항에 있는 비치와더 같은 오아시스 은천 벌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봉황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날아내려 은천성으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로부터 은천은 봉황의 도시라 불려 오늘날에 이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은천은 용적 쪽과 흉노의 유목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24년 한 왕조가 은천의 동쪽에 북전 농성을 축조했습니다. 일명 려성이라 불리고 흉노는 음한성이라 부른 이 성이 은천성의 시작입니다. 677년 은천성이 황하의 홍수에 사라지자 그 이듬해 당왕조는 오늘날 은천시의 동쪽에 회원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로써 은천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005년 당항족의 두령 리덕명이 변경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번창일로를 달리고 당항족은 회원성에 도읍을 두기로 했으며 1020년 회원을 치흥주로 개명하고 정치 중심주로 삼았습니다. 1038년 당항족 두령 리원호가 흥경부에서 스스로 보위에 올라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은천에 도읍을 뒀습니다. 이로부터 흥경부는 변경의 소도시로부터 명하와 섬서, 감수, 청해, 내몽골 지역을 아우르는 서하국의 군사, 정치 중심지로 됐습니다. 서하국은 은천에서 10대에 걸쳐 존속했습니다. 1739년 강진으로 기존의 흥경부성과 청해군대 청왕실의 주둔지였던 만영이 무너졌습니다. 후에 성을 복원하면서 성의 서쪽에 신성 만영을 축조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오늘날의 은천 신성입니다. 서하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7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천성 곳곳에는 서하 왕조의 많은 유적과 흔적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하란산 동쪽 기슭에 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서하 태조의 유릉과 태종의 가릉, 경종의 태릉, 의종의 강릉을 망라한 아홉 기의 왕릉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고 200여 기의 왕실 성원 및 공신의 무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황토로 둥글게 쌓은 무덤은 산처럼 높이 솟고 탑처럼 우뚝합니다. 11세기에 척조된 이 왕릉은 동서너비가 5km, 남북길이가 10km에 달합니다. 태릉을 중심으로 하는 왕릉에는 예술관과 박물관, 비림 등 명소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지고 산발에 감싸인 왕릉 지역에 들어서면 시야가 탁 트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서하 왕조의 번창하던 어제를 보는 듯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학대와 강루, 신장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릉을 조각한 돌 기둥과 련꽃을 새긴 기둥,

유리기와 서하문으로 된 비석 등 출토 문물에서 서하 왕국 당시의 정교한 기법과 높은 수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서하왕릉을 중국의 국보로 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 부릅니다. 불교를 숭상한 서하왕국은 많은 사원과 탑도 지었습니다. 은천시 서남쪽에 승천사에 위치한 승천사탑은 서하 때 유명한 불교의 승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원의 종소리가 유명해서 명하 팔경의 으뜸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탁탑 천왕의 손에 들려있는 탑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합니다. 승천사탑 정상에 올라서면 은천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이 밖에 해보사탑도 유명합니다. 사원의 중심에 우뚝 솟은 해보탑은 명하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입니다. 모난 벽돌탑인 해보탑은 높이가 5.9m에 달하는데 탑 정상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 황하가 보이고 저 멀리로는 구불구불한 하란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명하에는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형식을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 3,500여 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원이 바로 남관청진대사입니다. 은천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남관청진대사는 원래 은천성 남쪽 성문 밖에 세워졌는데 1915년 성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1960년대에 무너졌다가 1981년에 다시 지은 사원은 현재 은천의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내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비커밍 차이니즈 문화 현상과 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중국식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샐러드보다 따뜻한 죽 먹기, 팔당금 체조 따라하기, 이러한 비커밍 차이니즈 붐 현상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커밍 차이니즈 붐은 일상에서 중국식 생활 방식의 몰입식 체험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적의 중국인 여성 주계서가 올린 중국식 생활 가이드 영상이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유사한 영상을 올리며 붐을 형성했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따라하기 용이한 식습관이나 패션 등 생활 요소들이 모방과 재창작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문화 간 확산의 주요 경로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시도하고 중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붐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적의 중국인 주계서는 틱톡에 중국인이 되기 시리즈 영상을 게재하여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팔로워 수는 74만 명이나 급증했고 수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이 그녀의 홈페이지로 몰려들어 중국식 생활 방식인 뜨거운 물 마시기, 슬리퍼 신기, 사과를 물에 끓여 마시기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닝 멘트로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3세인 두개서의 부모는 모두 미국 국적 중국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중국에 관한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향이 섰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틱톡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다들 제가 입은 치마를 궁금해했고 어디서 찍었는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로 이 주제를 계속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보고 조계서는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그녀는 중국 생활의 여러 가지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을 꾸준히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그녀는 내일부터 당신은 중국인이 될 거예요 라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되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주제 아래 댓글을 남기며 중국식 생활 양식에 대한 호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계수도 네티즌들이 자신의 중국식 건강관리법을 따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의료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니 피곤하고 자기 전에 발을 씻으니 피곤하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먹기, 꿀 레몬수를 마시기, 중국식 채소 먹기 등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새내기 중국인으로서 나는 실내 슬리퍼가 세 쿨레나 있으며 몇 주째 차가운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해 진지한 자세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계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소박한 리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이라면 기꺼이 계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전달은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중국 사촌 언니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얻은 후 이 사촌 언니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회수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보낸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옴력설을 앞두고 한 외국 여성이 특별히 조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며느리가 중국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새해 금일봉을 보내 축복을 전하고 싶지만 중국 문화를 잘 몰라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도 난처해서 조계서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에 조계서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중국인들은 숫자 8과 6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금일봉을 준비하라고 권장했어요. 이 미국인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조계서에게 Becoming Chinese가 단순한 인터넷 화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리해하고 가까워지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청명절 중국의 손 초청장으로 조계서 씨는 허는 황제 공제 제례에 참석할 수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솜소 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조계서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댓글창에서 받은 많은 임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팬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중국인들은 등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이를 위해 특별히 중의를 찾아가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의 뜨거운 물, 한 클레이의 실내 슬리퍼, 한 끼의 집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계서의 Becoming Chinese는 하나의 구호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료종처럼 느껴집니다. 조계서는 자신은 창의자이자 전파자로서 단지 자신 개인의 경험과 생활습관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광범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 문화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이 되기는 인터넷 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 두개서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와 정체성은 친근하고 건강하며 생활지혜가 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를 새일대 젊은이들의 시선 속에 조용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려표의 인생주제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 손옴래 부장은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며 고속철 탑승, 드론쇼 감상, 중식 마사지 체험, 중국 복장 체험, 샤브샤브 식사 등이 중국 생활 체험의 기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영화관 도서관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1.4분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늦게 성숙되는 사람.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인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2위는 나와 지단, 중국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인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 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이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소설은 허수아비.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밭 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합여의. 이 책은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이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소의 전통 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거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합여의 일춘과는 련인들이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취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현명하게 살다, 작가 량효성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 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이는 중국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령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 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가 절약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람회에 축하산을 보냈습니다.
1: 절약사회과학계 습금평 문화사상 학습관철좌담회가 복경에서 열렸습니다.
0: 광섬유 케이블 등 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절약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8차 당대회일에 절약사회과학 전선은 당정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 리론, 방법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이론 재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중국 초략사회과학 자조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고 절약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과 러시아 부친 대통령이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방람회에 각기 축하사안을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0: 중국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며 쌍방이 공동 노력하에 제부나 쌍무 협력이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양국 각계가 번기 박람회를 계기로 중로 린국 우세와 상호 우세를 보완하고 실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며 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중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부친 대통령은 축하 사안에서 양국 간 규모가 가장 큰 존시 활동으로 발전한 러시아 중국 방담회는 쌍방이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양자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본기 방담회는 광범위한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적극적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호혜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는 상무부, 흥룡강성인민정부,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공업무역부가 공동 개최했으며 17일 흥룡강성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철학사회과학계 습금평 문화사상학습 관철조담회가 17일 북경에 열렸습니다. 조담회 참석자들은 18차 당대회 이래 철학사회과학전선은 철학사회과학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일련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 특색 철학사회과학을 다그치 구축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대국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철학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치 구축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철학, 사회과학기금의 인솔 역할을 도살 발휘하고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0: 올 1, 4분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 구조가 혁신과 품질 격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 케이블과 광모듈 제품의 수출량이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은 튼튼한 기술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갈증 개척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남통의 한 광섬유 생산기업에서 해외 판매를 책임진 왕동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지역과 국가가 연산력 센터를 대규모 건설하면서 데이터 전송 면에서 고속, 안정, 저손실 등 특점을 갖춘 특수 광섬유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해외 신규 연산력 센터의 연간 투자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기업은 현재 해외 배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C밴드 광심 광섬유를 생산하는 왕동이 소속 기업은 관련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빛을 공기 속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광심 광섬유는 초고속 대용량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총경리 진옥에 따르면 초조 지연, 초조 손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광심 광섬유는 리상적인 광전송 담체입니다. 한편 광실어 전환을 담당하는 광모듈 수출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모듈은 연산력센터에서 광전 변환과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해외 수출하는 광모듈은 1.6T 모델을 위주로 하며 2GB 크기의 고화질 영화 95부를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 1, 4분기 광모듈 수출은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무안의 한 광모듈 업체 직원 석천은 작업장의 설비가 400대 내지 500대 정도에 달하며 현재 100G부터 1.6T까지 주문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연산력 센터의 집중 건설과 대역폭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광통신이 무대 저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모듈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70% 이상, 광섬유 분야에서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한편 광심 광섬유, 고속 광모듈, 심지어 슈퍼, 커넥티드 모듈 등 최전방의 발전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재활 보조

0: 부상은 뇌졸중으로 인해 손 기능에 장애가 생겨 마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고의 마비가 된 경우라더러 전통적인 전동 휠체어로도 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뇌 컴퓨터 연결망을 더하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청도에 위치한 전국 최초로 양로 재활 전문 공공훈련 검증 서비스 플랫폼에는 약 배달 로봇이 잡고 건네는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 중입니다. 돌봄 로봇은 노인과 장애인의 습관과 이상 상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스마트 간병 침상과 순찰 로봇 강아지 등도 각 구역에서 훈련과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청도시 민정국 당조 성원이며 청도시 민정사무 종합서비스센터 주임인 위화는 장애인들의 실제 재활, 생활, 취업 수요에 중심을 두고 전과정 서비스를 거점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가 실험실에서는 쓸만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스마트 재활 기술이 장애인들의 수요에 진정으로 부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생산, 연구개발, 판매, 구성, 임대 등 관련 시장 주체는 약 24만 곳에 달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제품은 만 종을 넘어섰고 산업규모는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정부 사회사무 장애인복지처 초가릉 처장은 인공지능, 뇌컴퓨터 연결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통합 적용되는 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외골격 로봇, 생체 모방 이족 등 고도기술, 고도지능 제품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와 가정, 양로기구, 장애인봉사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중동부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8일 오전 6시 계속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화남 중서부 연안과 소남 지역 동남부, 강남 서북부, 강한 대부분 지역, 장강 회하 서부와 북부, 황하 회하 남부와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광서 남부 해안, 광동 서남부 해안, 하남 남부, 호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신속히 비상 기재를 가동해 도시와 농촌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들의 통행 안전을 전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16일 저녁부터 올 들어 처음 뚜렷한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17일 저녁 7시까지 저녁 평균 강우량이 37.4mm에 달했고 최대 강우량은 대흥구 경현 가원 주택단지에서 나타났는데 강우량이 81.3mm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시 환경보건부문은 주요 도로와 저지대 중점 구간에서 도로 물빼기, 준설,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시 도로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는 강우 날씨가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 수석예보원 조인은 이번 강우가 큰 비에서 폭우 수준에 달했지만 그 진척은 비교적 느리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남성 기상대는 17일 폭우 청색 경보를 발령하고 18일 저녁 8시 상서 북부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서 투자족 묘족 자치주 길수시는 17일 강우로 시내 저지대 일부 구역에 단시간 침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침수 정리와 소독 작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수시 비상관리국 왕국동 부국장은 산악지대 홍수와 지질재해 방지, 도시 침수 대응,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당직 근무, 경보 알림, 주민 대피, 위험 상황 처리와 구호 지원 사업을 엄격히 실시해 장마철을 무사히 지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북성 기상대는 17일 폭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허북성은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안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강우 날씨에 대비해 무한 지하철은 응급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시민 승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무한 지하철 2호선 양가만역 역장 왕령은 강우 기간 주요 통행 구역에 방수 매트를 깔고 편의 통행로를 설치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서성 응급 부문에 따르면 이번 홍수재해로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강서 감주 16개 현과 시구에서 피해를 입은 민중

0: 땅이 근 3만 명, 농작물 피해 면적이 2,6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만한 조수지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하천 수위는 경계선 수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에 강서성 강주 상류현에 연속 큰 비가 내려 심각한 내수 침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상류현은 구조팀을 출동해 고립된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5월 16일 상류현 동문촌에서 소방구조대 정홍희 대장과 팀원들이 침수 구역을 따라 집집마다 꼼꼼히 돌아보고 로인 2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비상관리 부문에 따르면 귀주성 홍수가뭄대처지휘부의 수요에 따라 국가홍수가뭄방지방공실은 17일 국가량식 물자비축국과 함께 포대, 방수천, 토목섬유포, 배수설비 등 중앙홍수방지 물자 3천여 건을 조달해 귀주성의 홍수방지 구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광서지지망에 따르면 북경시간으로 18일 0시 21분 광서주앙족자치구 류주시 류남구에서 진원 깊이가 8km인 리터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류주시 지진재해구조지휘부가 18일 새벽 발표한 상황보고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까지 가옥 13채가 붕괴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이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생명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연락이 도절된 인원이 3명, 대피한 군중은 7천여 명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통신, 전력, 물 공급, 그리고 도로 교통은 이미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국가지진재해구조 지휘판공실과 비상관리부문은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하고 현장에 실무팀을 파견해 지진재해 복구와 구조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수 소방구조 차량 51대와 구조인력 315명을 동원해 지진 발생 중점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농업 대성인 산동성의 식량총 생산량은 5년 연속 1,100억 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동성은 농업기상재해 위험저감 서비스 시범계약을 추진하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가 농촌 최일선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1km를 실현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논밭에 입혀진 기상방호복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산동성 자박시의 월동밀은 한창 알이 여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자박시 환대현 전장진 전소촌의 대재배농 문 씨의 휴대전화에는 기상청이 보낸 향후 며칠 사이 고열풍 위험 예보와 대응 지침이 막 도착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동압 병해충 방제 적합도는 10일과 11일은 적합, 16일은 부적합입니다. 농업기상재해 위험 저감 서비스 시범은 밭농사를 지는 농민들에게 매우 정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재배농 문시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위험 저감 서비스를 적용해 관리한 정밀 논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리한 논밭보다 무당 수확량이 100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산동성 자박시 기상대 보국장이자 소속 공정사인 환해군은 위험 저감 서비스 시범 계약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위험 경보 수단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표적식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자기적응 모델과 농업기상재해 위험지능 경보 모델을 바탕으로 필지 단위의 위험 자동 판별과 제품의 신속한 배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10m 해상도의 원격 탐사 기술과 중국 기상국의 고가치 기상 데이터 제품에 의거해 강수량, 기온, 풍속, 습도 등 기상 요소를 담은 1km 곱하기 1km 격자의 시간별 데이터 제품을 생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 이후 구축된 농업 기상재해 위험 저감 서비스 플랫폼은 예보와 경보 플러스 합동회의 플러스 농사지도 플러스 효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경보 플러스 기술지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경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박시 환대현에서는 지역 농협은행이 기상, 농업 등 부문과 연계하여 기상정보를 유효형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후대출상품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농업 주체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혔습니다. 이민은행도 농업지원 재대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지방금융기구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상재해 위험 저감 관련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자박시 지행 화폐신용정책관리과 장총 부과장은 올 들어 기상협동금융을 중심으로 인민은행은 법인 금융기구에 중앙은행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대농상은행에 농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억 9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시 전체 재대출과 재할인 잔액은 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1% 증가했습니다.
1: 희극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300여 종의 특색 지방극이 전국 각지에 논리 분포되었습니다. 최근일래 절강금화의 지방극종인 무극은 동시공연 형식을 통해 승부를 내고 다원융합으로 발전을 촉진하면서 인지도를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2026 무극 동시공연 결승전이 절강금화의 중국 무극원에서 성황을 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포강현 호경무극단은 고전접자극 고문을 선보였고 무극특기인 화소자도 변금과 정본대극 백토기도 선보였습니다. 하남에서 온 관객 방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전반 공연이 매우 다채로웠다고 비웠습니다. 올해 무극 공연은 특색이 짙은 전통적 쌍무대 형식을 택했습니다. 한 장소에 두 개의 무대를 함께 세우고 두 개 극단이 전방위적으로 예술 기본 공과 무대 표현력 그리고 극목 수준을 겨루도록 했습니다. 포강현 호경 극무단 장숙편 단장에 따르면 매일 무대 나서는 극단이 다르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형식은 무국의 발전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 무국단에 있어서 동시공연 형식은 자신의 실력을 승격시키는 한 차례 기회입니다. 민영 극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금화국유 원단은 올해도 무극 동시공연에서 전면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절강무극예술연구원 당총지부 엄립신 부석이는 민영 원단에 대해서 세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바로 자주 돕고 관건적 시기에 도우며 전면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경험이 많은 영국 배우나 직원, 감독을 민간 원단에 파견해 극목 창작, 리허설, 인재 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민영 극단이 내공을 쌓고 공연과 연습을 많이 진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김화 씨는 지원 정책을 발표해 연간 공연 횟수가 표준에 도달하고 기층 일선에서 활약하는 원단에 대해서 특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김화 씨 문화라디오방송관광국 예술처 풍교전 차장은 민간 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200회 이상이면 보조금 4만 원, 300회 이상이면 6만 원, 400회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이들의 장비를 승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화 씨 5개 민영 무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300회 이상에 달합니다. 절강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희곡 극종인 무극은 현재 금화 씨를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무극단은 영리에서 선보인 현상급 작품 삼타 백골정은 모두가 익숙한 서유기 이야기를 변검이나 무인기 등 현대 무대 기술과 결합시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리심 부수기는 고전 내용을 혁신하는 외에도 최근 연간 무극은 또 적극적 탐색을 통해 많은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근본을 지키는 한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 희극은 개편이나 다양한 과학기술 수단, 표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0: 여러 매체가 17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한 이스라엘 고위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동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국가안보팀 주요 성문들과 회동을 갖고 이란에 대한 무력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란 무장부대 고위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재차 군사적 위협이나 행동을 가하면 영내 미군의 군사자산과 부대가 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0: 오늘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 팽창 심화에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럽 내 통화 팽창 가심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5.14% 선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12%대로 올라 2011년 5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3.9%까지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국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해당 국채가 대규모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의 조정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통화 팽창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대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히 가터는 현재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케 심슨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9%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은 2.9%로 올라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3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중 석유 제품 가격은 무려 37.3%나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점차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레이는 최근 석유 가격 상승이 임금이나 더 넓은 범위의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하임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독일 일간지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스 아이젠슈미트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는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팽창을 잡기 위해 앞으로 몇 년이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힘든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 팽창 심화의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0: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자. 2021년 11월 1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표준, 지속가능,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상호 연결 및 소통의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넓히며 위험 방지 통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협력 수준, 투입 수익성, 공급의 질, 발전의 회복 탄력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당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우리는 질 높은 발전의 추진,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연결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규칙, 표준의 연결을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고 관련 국가인민들과의 연결을 중요한 토대로 삼아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실제적이면서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국내 각 지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개방의 분야를 넓혔으며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친구권을 구축하였으며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들과의 호혜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제가 변하지 않았고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구도에서 발전의 전략적 태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므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여전히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으로 인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며 기후변화, 방역 등 세계적인 문제들이 인류 사회에 전례 없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과 안보, 국내와 국제, 협력과 투쟁, 기존량과 증가량, 전반과 중점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유리한 여건을 이용하는 한편 불리한 것은 피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선도 역할과 촉매 역할을 발휘시키고 보다 많은 협력 연결 기제를 모색 구축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리념적 동질감을 실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심화해야 합니다. 육지, 해양, 항공, 인터넷 4위 일체의 상호 연결 및 소통에 대한 배치를 보완하고 전통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심화하고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추진하며 규칙, 표준 등의 연결 수준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무역의 원활화를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량질의 상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권장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상생적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3자 시장 또는 다자 시장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적 생산 능력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금 융통을 심화하여 다자 개발 기구, 선진국의 금융 기구들이 자금 융통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며 자원화된 투자 및 용자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심화하여 다원적이고 연동적인 인문 교류의 대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습분평 주석의 조정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일련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본기 회담은 리성표적 이의를 갖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중미협력에 더 큰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정상외교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미 양국은 신시대의 대국들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과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개척하는 동시에 별난이 교차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일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제 여론은 임의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100년 변국이 빨라지고 국제정세에 변란이 교차하는 과정에 중미 관계가 정확한 항로를 따라 평온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안정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깊이 사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이 중미 관계를 큰 배라고 형용한 후 미국 글로벌 전략정보 잡지 백악관 주재 전임 기자 윌리엄 존슨은 세계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은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중 관계는 한 척의 큰 배와 같으며 큰 배의 평온한 전진은 양국 정상이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것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존슨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좋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로정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결정적 역할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3년 내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논술은 전략적 견지와 역사적 차원에서 중국이 양국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와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원광대학 한중관계연구원 류지원 원장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이라는 중미 관계 발전의 근본적 준칙이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위치 확정이든 중국은 시종 실무적이고 리성적 원칙으로 중미 관계 발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하에 중미 관계가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고 양국과 세계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케냐 아프리카 정책연구소 중앙아프리카센터 집행주임인 데니스 무네네는 사회제도가 반이하고 발전 단계가 다른 중국과 미국에서 이견 상의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의 원칙과 최저선을 명확히 밝히고 중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미 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도록 추진하는 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손잡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미 양국에서 공동 리익이 이견 상의보다 크며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서 기회입니다. 양측은 상대가 아닌 파트너가 돼 서로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양국 간 호혜 상생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미국 각계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 미하엘 미바흐는 기업계가 보기에 양국 간 지속적 소통과 실무협력은 상호 신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공동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시종 긍정적으로 대하는 미국 기업계는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선두기업 30여 개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위원회 위원장 리비 샤프는 미중 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언론은 샤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서해안의 중요한 해운 허브인 오클랜드시 시장을 역임한 샤프는 상무무역 유대와 원활한 공급망의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샤프는 미국과 중국이 지방과 기업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하고 서로 참조하며 인적 왕래와 화물 유통을 강화해 공동 번영과 발전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한 중미 협력은 양국의 민심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국 기업 중 리운을 창출한 기업이 52%, 그 비중이 전년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 가동한 새 라운드 중미 잠대곰 보호협력과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한 양국 국민의 잠대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미국 청소년들은 5년 내에 5만 명을 요청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창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에 다가서고 중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제 여론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적극적 메시지이며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가 끊임없이 방출한 협력 공감대는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 발전은 상무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브라운 대학 국제문제학자 릴 골드스타인은 당면 지역과 글로벌 정세 하에서 미중 양국은 결코 적수가 아니며 양국은 많은 공동리익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상무 협력이 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프리먼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요구에 답하는 면에서 미중 양국은 자신의 우세에 착안해 실무 협력을 전개하고 선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더 적극적 자세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협력한다면 깊이고 광범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과 지능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스파냐 중국 강당 기금의 집행주석 마르타 몬톨로는 당면 세계에서 국제 질서와 안정을 소호할 능력이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결을 유지하면 진보하고 함께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미국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전 고문인 톰 왓킨스는 미국 유명 기업가 헨리 포드의 명언을 인용해 본기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과 중미 상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왓킨스는 본기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충분히 실현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대 답안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당면 시급히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다지는 데도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 시대는 인류 사상 최초로 오직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와 혁신, 협력과 공존을 통해야만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글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3시간 반 동안 달리면 피치레무시 해안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등성에서 크레인이 한 척 철근을 공사장 쪽으로 들여올리고 여러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차에 맞춰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망하지만 질서가 있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중국 건설자들이 현지 동료들과 함께 현대화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피칠레무 병원은 부지 면적이 1.2천평방미터에 달하고 160km 상가한 렌고 병원과 함께 칠레 오이킨스 지역의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피칠레무 병원은 중국 철도 국제그룹이 용자와 건설을 책임졌습니다. 해마다

자국과 세계의 많은 서핑 애호가들이 서핑 도시라고 불리는 비칠레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핑 산업의 성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현지에 제한된 의료 조건입니다.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 경비 장금도는 공공의료 자원이 비교적 긴장하다 보니 급진이 필요한 적지 않은 민중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병원에 가거나 전문적으로 수도 및 주변 대도시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선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주변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진적 의료시설 건설 경험과 기술을 도입한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모두 현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스마트 의료면에서 전자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의 상호연결을 실현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크게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원격 의료, 영상 전송 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터페이스도 갖출 것입니다. 녹색 건축면에서 이 두 병원은 설계를 할 때부터 지속 가능 리념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방향을 최적화함으로써 인공 조명에 대한 이전도를 줄이고 보호 구조의 보온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소모의 부하를 낮춥니다. 고효율 전기기계 시스템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칠레무는 6월 초에 우기에 진입합니다. 우기의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근로자들은 핵심 공정인 옹벽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병원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칠레 건설팀은 호흡을 맞추는 우위 상호 보안의 협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중국팀은 프로젝트의 총체적 관리와 시공 조직, 진도 관리, 자원 조달, 기술 방안 최적화 등을 책임지고 칠레팀은 규범화 관리, 시공, 정부와 지역사회의 소통 등 사무를 담당합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팀의 집행력과 칠레팀의 현지 경험을 결부시켜 복잡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 프로젝트 안전책임자 알프레드 차르는 병원을 건설하는 과정에 나타난 자연재해가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지진이 다발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연해 도시인 비칠레무는 해일의 충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시공질과 안전설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차르는 현지의 민심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현지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칠레무 병원의 본체 구조 시공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렌고병원 관련 구역의 고고학 사업이 이미 끝났고 칠레 국가고적위원회의 평가 인정을 받으면 시공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이 준공되면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주변 주민 30만 명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요소수석 시간을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그만 포기할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릅니다. 포기는 도해 볼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거두는 선택입니다. 모든 멈춤이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쳐서 물러나는 멈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스스로 비워내는 멈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멈췄는지에 따라 그 멈춤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포기와 멈춤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를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금융 거버넌스 기대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운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금융규칙, 표준체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직책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관리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앙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재를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중앙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 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필연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독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긴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0: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보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김선희 가수가 부른 당신 따라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친환경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신에너지 개발은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경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초탄소 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신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에는 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종종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중국은 탄소 달봉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종종 이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간표와 노선을 명확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와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예로 들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태양광 제조국이자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의 해상 풍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풍력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래 청정 에너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응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질 에너지 활용 기술도 농업 폐기물 변환, 쓰레기 발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자원순환 이용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녕덕시대는 세계적인 선도적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자체로 개발한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 등주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녕덕시대의 기술적 돌파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의 발전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까지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신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신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에너지는 먼 미래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가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유를 연쇄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를 배출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달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녕덕시대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과 같다. 단순한 주행거리 확보를 넘어 주행안전과 사용수명까지 보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통해 광자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복력 발전은 바람의 에너지로 복력 다빈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정전 에너지는 친환경 쪽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너지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생활 이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운행,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은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중국은 신에너지 기술 혁신을 계속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인터넷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기능화하고 친환경화할 것입니다. 신에너지는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녹색 엔진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아름다운 중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강국은 중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분야의 발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학 보급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옷에 스민 세월이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추위와 더위를 가리고 때론 못을 부리려고 입는 것이 옷이다. 하여간 인간이 필수로 입는 것이 옷이기도 하다. 옷을 반드시 필수로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입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나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왔다. 6살 때 일이다. 옆집 영애가 놀러 나오라고 문 앞에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애는 옷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구나. 지금 이불을 덮고 있단다. 어머니가 내 옷을 모두 벗겨 빨아 말리고 있었다. 그 몇 벌이 1년 4계절 내 몸을 감쌀 존부였다.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다.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요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교실에 넘쳐 흘렀다.

로붙었던 몸이 녹고 가슴에 난류가 스미자 아이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 담임 김용철 선생님의 발걸음도 경쾌했다. 선생님은 내일을 하나로 안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었다. 나에게도 한 벌이 차려졌다. 나는 금은 보화라도 받아는 듯 그 내일을 곱게 안고 집에 왔다. 그 내일이 소학교 시절 내가 입어본 유일한 내일이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 장문 한 편을 써서 반급에서 발표했다. 그중 한 대목이다. 당과 조문은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아이들이 당의 따스러운 햇살 아래 행복하게 자라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는 앞으로 꼭 공부를 잘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글이 학교 게시판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 부모님도 딸이 학교에서 내일을 타왔다며 감격해 하셨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물으셨다. 그런데 이 내일을 언니에게 주면 안 될까? 나는 고집을 부렸다. 학교에서 나를 입으라고 준 건데 어떻게 언니에게 줘요? 머리 회전이 빠르신 어머니께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으셨다. 즉 학교 갈 때만 내가 입고 일요일이나 언니가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옷을 둘러싼 웃은 일도 많았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화룡의 이모댁에 놀러 갔을 때 저녁 무렵에 어머니와 이모는 조나촌에 사시는 작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하셨다. 내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다. 이모는 벽에 걸린 큰딸이 입던 꽃무늬 옷을 보시더니 나에게 입혔다. 옷이 어찌나 큰지 나는 마대자루에 쏙 들어간 인형처럼 보였다. 옷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딱 맞네. 예쁘다. 인형 같구나. 22살 난 이종사촌 언니의 옷이 7살 난 나에게 맞을 리가 없었다. 어른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소학교 시절 학급에서 룡산마을 소학교에서 산등송이를 이용하여 토끼 사육장을 짓고 자력갱생하여 토끼를 기르는 것을 참관하러 갈 때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가지 못했다. 옷이 날개라지만 나에게 옷은 살을 가리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질 좋고 멋진 옷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친구들은 옷을 사러 시장을 누비곤 했다. 나도 처음엔 그 풍랑에 휩쓸렸다가 곧 멈추었다. 집 옷장에 딸들이 사준 옷도 산더미인데 불필요한 소비는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0년 동안 입었던 옷의 량도 최근 산 옷의 량과 정비례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옷들은 질도 좋고 쉽게 헤어지지도 하는데 자꾸 사는 것은 낭비라고 느껴진다. 나는 낡아 헤어진 옷들을 정리하여 예쁜 꽃무늬가 있는 것은 조각보로 만들어 가을에 고추나 채소를 말릴 때 사용한다. 오랫동안 옷장에서 별을 보지 못했던 옷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쳐 새 모습으로 태어나 하늘과 친구하고 바람과 속삭이며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기쁨을 누린다. 내가 너무 낡아 못 입게 되면 보드라운 소재가 살갗처럼 익숙하고 흡수력이 좋아 구들장 물기를 닦는 걸레로 쓴다.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나쁠 것은 없다. 짠돌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 오히려 낭비는
수치다. 오늘 쓸 돈이 충분하다고 레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삶이다. 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 그 옷들 좀 버리세요. 아, 사람이 명리모자라지 옷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극히 정확한 말이지만 나에게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집에 있는 옷들은 대부분 딸과 형제, 친지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사준 옷들인데 어떻게 무심히 버릴 수 있겠는가. 객제소 사업하시던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사준 소모 뒤에 입는 겉옷과 디자인이 멋진 서복은 50년 세월을 견증하며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어머니께서 밤새 한 땀 한 땀 지어주신 모본단 전날 이불도 나에겐 보물이다. 어머니의 정성과 숨결이 서린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애착하셨던 물건에는 사랑과 정이 서려 있다. 웃고 울던 지난날의 희로애락이 스며든 그 옷들과 옛 기억을 보따리에 싸서 두었다가 어느 날 끈을 풀면 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들로 나는 가끔 촉이 묻어나는 글을 쓰곤 한다. 옷은 시기성을 타고 료행이 강하다.

바람처럼 스치면을 바꾸지는 못한다. 멋진 옷으로 지식과 기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처럼 오랫동안 옷 기근을 겪어야 비로소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운 줄 알고 아낄 줄 안다.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바지 한 벌 신자면 폭이 80cm의 면직물이 2m, 자로 치면 6자가 필요했다. 그때 국가에서는 1인당 면평균 22.5자의 부표를 배급했다. 말하자면 성인 바지 3벌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시집갈 딸이 있는 집에서는 첫날 입을 안감을 사들일 부표가 없어 고민이 컸다. 이에 말 어머니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딸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부표 5자씩을 호조금처럼 내기로 하고 누군가가 통일 관리하여 시집가는 딸에 가는 집에 60자씩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의식이 빛나는 생활의 지혜가 스민 선조들의 발상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뭉친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결혼 같은 큰일도 그렇게 지혜롭게 넘겼던 시절, 형제는 많고 돈과 부표는 없던 때에 옷을 마음껏 입는다는 것은 꿈과도 같았다. 그런 시대적 아픔이 세포에 깊이 새겨져 나에게 조략하며 살 것을 늘 일깨워준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졌다. 하지만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 성군들을 키우며 많은 옷이 생겼다. 오이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들 탓에 입어보기도 전에 작아져 버리는 옷도 있었다. 한때 우리 구역 보일러실에서 살던 호북성 출신 세 식구가 있었다. 그 집 딸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한 묶음 건넸다. 너무 감동했다며 그들은 간단한 선물을 챙겨 우리 집을 찾아와 100번 사례했다. 내가 짠돌이라 해서 무엇이든 꽉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여유가 생기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것이 정의요 인간성이라 생각한다.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다. 서로 도우며 진실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갈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옷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사람과 인연을 함부로 끊지 못하듯 물질에도 정감이 스며들고 사랑이 깃든다. 그래서 나는 낡은 옷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연유로 나는 낡은 옷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두편 단류입니다. 돈질 두에 채찍편 끈을 단 흐를 료로 풀이되는 두편 단류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중국의 조명한 역사학자 법문란은 존진 황제 부견이 신임했던 재상 왕맹을 역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맹은 존진의 부견 왕을 섬기면서 화북 통일에 큰 공헌을 한 현실입니다. 왕맹은 말단 관직인 관사로 있다가 부견에 의해

시평의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시평현은 경사의 서북문호로서 중요한 고소지만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극심하고 강도와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왕맹은 부임하자마자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죄질이 무거운 자는 왕족의 친인척이라도 형벌을 소심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견왕의 처남 강덕이 술에 취해 장안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빼앗고 여성들을 가늠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맹은 그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귀족 세력들은 부견에게 상서를 올려 왕맹을 잡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맹은 장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부견이 직접 왕맹을 심문했습니다. 관리라면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마땅한데 부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왕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점은 소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평한 나라라면 레이로 다스릴 거지만 레가 오지럽혀진 나라는 필히 오만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폐하께서 그곳에 소신을 보내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다해 나라를 오지럽히는 흉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물의 권세가들이 제거되어야 더 이상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했다면 소신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견은 왕맹의 말에 탄복하고 그를 삼공으로 승진시켜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왕맹은 부견을 보좌하여 내정을 개혁함으로써 사비 기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태평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수차례의 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10년 사이에 북방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북방이 견고해지자 부견은 자신의 세력을 남방의 진풍나라까지 확장하려 했지만 왕맹이 반대로 줄곧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맹이 죽고 나서도 부견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태원 8년에 진나라 정벌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신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좌복사 권익이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배하, 진나라 토벌은 아직 이릅니다. 오늘의 비록 병력은 약하지만 이름난 장수인 상과 환중이 있습니다. 경시에서는 안 됩니다. 권익이 말이 끝나자 장군 서골도 반대 나섰습니다. 배하, 진나라는 긴 장강을 초련 병풍으로 삼고 있고 나라를 보유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만 해왔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공격했다간 그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장군의 말에 부견은 녹이 등등했습니다. 관은 전하를 돌며 도편단류, 즉 채찍을 던져 강의 흐름을 막았던 사람이오. 장강이 뭐 그리 대단하다 말이오. 내가 가진 장수와 병사들이 던진 채찍만으로도 장강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진나라가 무슨 수로 대항한단 말이오. 부견은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살 후 부견은 새롭게 장군을 임명하고 90만 명의 대군을 친히 인솔하여 남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진나라 측은 장군 산의 통솔하에 고작 8만 명의 군사로 대적했습니다. 결과는 진나라의 대승이었고 부견이 이끈 대군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치통감 진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두편단료라는 고사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0: 애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절약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형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 축하산을 보냈습니다.
1: 절약 사회과학계 습금형 문화사상 학습관철 좌담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0: 광섬유 케이블 등 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절약 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8차 당대회일에 절약 사회과학 전선은 당정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 리론, 방법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이론 재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중국 철학 사회과학 자조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고 철학 사회 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안을 제시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과 러시아 부친 대통령이 17일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 각기 축하사안을 보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국 러시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며 쌍방이 공동 노력하에 재분야 쌍무 협력이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고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양국 각계가 번기 박람회를 계기로 중로 린국 우세와 상호 우세를 보완하고 실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며 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중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부친 대통령은 축하사안에서 양국 간 규모가 가장 큰 전시 활동으로 발전한 러시아 중국 박람회는 쌍방이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전개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양자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본기 박람회는 광범위한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적극적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호혜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한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는 상무부, 흥룡강성인민정부,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공업무역부가 공동 개최했으며 17일 흥룡강성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0: 철학사회과학계 습금형 문화사상학습관철조담회가 1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담회 참석자들은 18차 당대회 이래 철학사회과학 전선은 철학사회과학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일련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 특색 철학사회과학을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 대국을 위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금형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 철학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의 체계화, 항리화 연구 해석을 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리론과 현실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제하고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철학, 사회과학기금의 인솔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철학, 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1: 올 1, 4분기 우리나라 대외무역 수출 구조가 혁신과 품질 격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 케이블과 광모듈 제품의 수출량이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은 튼튼한 기술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갈증 개척하고 있습니다. 강서송 남통이 한 광섬유 생산기업에서 해외 판매를 책임진 왕동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지역과 국가가 연산력 센터를 대규모 건설하면서 데이터 전송면에서 고속, 안정, 저손실 등 특점을 갖춘 특수 광섬유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해외 신규 연산력 센터의 연간 투자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내 광케이블 기업은 현재 해외 배치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C밴드 광심 광섬유를 생산하는 왕동이 소속 기업은 관련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빛을 공기 속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광심 광섬유는 초고속 대용량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전경리 진옥에 따르면 초저 지연, 초저 손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광심 광섬유는 리상적인 광전송 담체입니다. 한편 광실어 전환을 담당하는 광모듈 수출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모듈은 연산력센터에서 광전 변환과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해외 수출하는 광모듈은 1.6T 모델을 위주로 하며 2GB 크기의 고화질 영화 95부를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올 1-4분기 광모듈 수출은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무안의 한 광모듈 업체 직원 석천은 작업장의 설비가 400대 내지 500대 정도에 달하며 현재 100G부터 1.6T까지 주문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연산력 센터의 집중 건설과 대역폭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광통신이 무대 저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모듈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70% 이상, 광섬유 분야에서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한편 광심 광섬유, 고속 광모듈, 심지어 슈퍼, 커넥티드 모듈 등 최전방의 발전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재활보조기구 산업 규모가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 직접 발전 구도가 점차 형성됨에 따라 과학기술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남성 안양시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행사 현장에서 뇌컴퓨터 연결망 스마트 휠체어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용자가 이지를 집중하면 머리에 착용한 뇌파 수집 장비가 뇌신호를 포착하여 휠체어의 전진, 후진, 회전, 시동과 정지를 손쉽게 제할 수 있습니다. 하남성보 1호 그룹의 이학부 진선백 부장은 뇌졸중으로 인해 손 기능에 장애가 생겨 마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고위 마비가 된 경우라더러 전통적인 전동 휠체어로도 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뇌컴퓨터 연결망을 더하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청도에 위치한 전국 최초로 양로 재활 전문 공공훈련 검증 서비스 플랫폼에는 약 배달 로봇이 잡고 건네는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 중입니다. 돌봄 로봇은 노인과 장애인의 습관과 이상 상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스마트 간병 침상과 순찰 로봇 강아지 등도 각 구역에서 훈련과 검증을

0: 1만 종을 넘어섰고 산업 규모는 7,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정부 사회사무 장애인 복지처 초가릉 처장은 인공지능, 뇌컴퓨터 연결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재활보조기구 제품에 통합 적용되는 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외골격 로봇, 생체 모방 이족 등 고도기술, 고도지능 제품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와 가정, 양로기구, 장애인봉사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중동부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8일 오전 6시 계속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화남 중서부 연안과 소남 지역 동남부, 강남 서북부, 강한 대부분 지역, 장강 회하 서부와 북부, 황하 회하 남부와 동부 등 일부 지역에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광서 남부 해안, 광동 서남부 해안, 하남 남부, 호북 북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신속히 비상 기재를 가동해 도시와 농촌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들의 통행 안전을 전면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16일 저녁부터 올 들어 처음 뚜렷한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17일 저녁 7시까지 저녁 평균 강우량이 37.4mm에 달했고 최대 강우량은 대흥구 경현가원 주택단지에서 나타나는데 강우량이 81.3mm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시 환경보건부문은 주요 도로와 저지대 중점 구간에서 도로 물빼기, 준설,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시 도로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는 강우 날씨가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경시 기상대 수석예보원 조인은 이번 강우가 큰 비에서 폭우 수준에 달했지만 그 진척은 비교적 느리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남성 기상대는 17일 폭우 청색 경보를 발령하고 18일 저녁 8시 상서 북부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서 투자족 묘족 자치주 길수시는 17일 강우로 시내 저지대 일부 구역에 단시간 침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침수 정리와 소독 작업을 다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수시 비상관리국 왕국동 부국장은 산악지대 홍수와 지질재해 방지, 도시 침수 대응,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당직 근무, 경보알림, 주민대피, 위험 상황 처리와 구호지원 사업을 엄격히 실시해 장마철을 무사히 지내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북성 기상대는 17일 폭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허북성은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안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강우 날씨에 대비해 무한 지하철은 응급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시민 승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무한 지하철 2호선 양가만역 역장 왕영은 강우 기간 주요 통행 구역에 방수 매트를 깔고 편의 통행로를 설치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서성 응급 부문에 따르면 이번 홍수 재해로 5월 17일 오후 4시까지 강서 감주 16개 현과 시구에서 피해를 입은 민중이 근 3만 명, 농작물 피해 면적이 2,6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만한 조수지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하천 수위는 경계선 수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에 강서성 강주 상류현에 연속 큰 비가 내려 심각한 내수 침수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상류현은 구조팀을 출동해 고립된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5월 16일 상류현 동문촌에서 소방구조대 종홍희 대장과 팀원들이 침수 구역을 따라 집집마다 꼼꼼히 돌아보고 로인 2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비상관리 부문에 따르면 귀주성 홍수가뭄대처지휘부의 수요에 따라 국가홍수가뭄방지방공실은 17일 국가량식 물자 비축국과 함께 포대, 방수천, 토목 섬유포, 배수 설비 등 중앙홍수방지 물자 3천여 건을 조달해 귀주성의 홍수방지 구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0: 광서 지지망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18일 0시 21분 광서 주앙족 자치구 류주시 류남구에서 진원 깊이가 8km인 리히터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류주시 지진재해구조지휘부가 18일 새벽 발표한 상황보고에 따르면 18일 오전 4시까지 가옥 13채가 붕괴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이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생명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련락이 도살된 인원이 3명, 대피한 군중은 7천여 명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의 통신, 전력, 물 공급 그리고 도로 교통은 이미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국가지진재해구조 지휘판공실과 비상관리부문은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하고 현장에 실무팀을 파견해 지진재해 복구와 구조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소방구조 차량 51대와 구조인력 315명을 동원해 지진 발생 중점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모기 경보 정보가 농촌 젤선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1km를 실현했습니다. 특별기획 종국개혁현장 오늘은 논밭에 입혀진 기상방호복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산동성 자박씨의 월동밀은 한창 알이 여물어 가는 시기입니다. 자박씨 환대현 전장진 전소촌의 대재배농 문 씨의 휴대전화에는 기상청이 보낸 향후 며칠 사이 고열풍 위험 예보와 대응 지침이 막 도착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드론을 이용한 동압 병해충 방제 적합도는 10일과 11일은 적합, 16일은 부적합입니다. 농업기상재해 위험 저감 서비스 시범은 밭농사를 지는 농민들에게 매우 정밀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재배농 문시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위험 저감 서비스를 적용해 관리한 종밀 논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리한 논밭보다 모당 수확량이 100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산동성 자박시 기상대 보국장이자 소속 공정사인 환해군은 위험 저감 서비스 시범 개혁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위험 경보 수단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표적식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자기적응 모델과 농업기상재해 위험지능 경보 모델을 바탕으로 필지 단위의 위험 자동 판별과 제품의 신속한 배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해군 부국장은 10m 해상도의 원격 탐사 기술과 중국기상국의 고가치 기상 데이터 제품에 의거해 강수량, 기온, 풍속, 습도 등 기상 요소를 담은 1km 곱하기 1km 격자의 시간별 데이터 제품을 생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 이후 구축된 농업기상재해 위험저감 서비스 플랫폼은 예보와 경보 플러스 합동회의 플러스 농사지도 플러스 효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경보 플러스 기술지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경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자박시 환대현에서는 지역 농협은행이 기상, 농업 등 부문과 연계하여 기상정보를 유효형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후대출상품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농업 주체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혔습니다. 이민은행도 농업지원 재대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지방금융기구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상재해 위험저감 관련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이민은행 자박시 지행 화폐신용정책관리과 장총부과장은 올들어 기상협동금융을 중심으로 이민은행은 법인금융기구에 중앙은행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대농상은행에 농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억 9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시 전체 재대출과 재할인 잔액은 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1% 증가했습니다.
1: 희극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300여 종의 특색 지방극이 전국 각지에 논리 분포되었습니다. 최근일래 절강금화의 지방극종인 무극은 동시 공연 형식을 통해 승부를 내고 다원 융합으로 발전을 촉진하면서 인지도를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2026 무극 동시 공연 결승전이 절강금화의 중국 무극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포강현 호경 무극단은 고전 접자극 고문을 선보였고 무극 특기인 화소자도 병금과 정본대극 백토기도 선보였습니다. 하남에서 온 관객 방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전반 공연이 매우 다채로웠다고 비웠습니다. 올해 무극 공연은 특색이 짙은 전통적 쌍무대 형식을 택했습니다. 한 장소에 두 개의 무대를 함께 세우고 두 개 극단이 전방위적으로 예술 기본 공구와 무대 표현력 그리고 극목 수준을 겨루도록 했습니다. 포강현 호경 극무단 장숙편 단장에 따르면 매일 무대 나서는 극단이 다르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형식은 무국의 발전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영 무국단에 있어서 동시 공연 형식은 자신의 실력을 승격시키는 한 차례 기회입니다. 민영 극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금화국유 원단은 올해도 무극 동시 공연에서 전면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절강 무극예술연구원 당총지부 엄립신 부석이는 민영 원단에 대해서 세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바로 자주 돕고 관건적 시기에 도우며 전면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또 경험이 많은 영국 배우나 직원, 감독을 민간 원단에 파견해 극목 창작, 리허설, 인재 양성을 돕고 있습니다. 민영극단이 내공을 쌓고 공연과 연습을 많이 진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김화 씨는 지원 정책을 발표해 연간 공연 횟수가 표준에 도달하고 기층 일선에서 활약하는 원단에 대해서 특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김화 씨 문학 라디오 방송 관광국 예술처 풍요전 차장은 민간 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200회 이상이면 보조금 4만 원, 300회 이상이면 6만 원, 400회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이들의 장비를 승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화 씨 5개 민영 무극단의 연간 공연 횟수가 300회 이상에 달합니다. 절강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희곡 극종인 무극은 현재 금화 씨를 벗어나 전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무극단은 영내에서 선보인 현상급 작품 삼타 백골정은 모두가 익숙한 서유기 이야기를 변검이나 무인기 등 현대 무대 기술과 결합시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리심 부석이는 고전 내용을 혁신하는 외에도 최근 연간 무극은도 적극적 탐색을 통해 많은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근본을 지키는 한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 희극은 개편이나 다양한 과학기술 수단, 표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1: 여러 매체가 17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한 이스라엘 고위 관원의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동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이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국가안보팀 주요 성문들과 회동을 갖고 이란에 대한 무력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란 무장부대 고위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재차 군사적 위협이나 행동을 가하면 영내 미군의 군사 자산과 부대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 팽창 심화에 주요 주황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럽 내 통화 팽창 가심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5.14% 선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12%대로 올라 2011년 5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3.9%까지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국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해당 국채가 대규모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의 조정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통화 팽창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대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히 카터는 현재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케 심슨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에 2.6%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9% 폭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은 2.9%로 올라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3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중 석유 제품 가격은 무려 37.3%나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점차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레이는 최근 석유 가격 상승이 임금이나 더 넓은 범위의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요한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도 독일 일간지 한델스 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스 아이젠슈미트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는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 팽창을 잡기 위해 앞으로 몇 년이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에 대한 힘든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채 수익률 급등, 통화 팽창 심화에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 가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자. 2021년 11월 1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표준, 지속가능,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상호 연결 및 소통의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넓히며 위험 방지 통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협력 수준, 투입 수익성, 공급의 질, 발전의 회복 탄력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당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우리는 질 높은 발전의 추진,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공동 협상,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에 따라 기반 시설의 연결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규칙, 표준의 연결을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고 관련 국가 인민들과의 연결을 중요한 토대로 삼아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실제적이면서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국내 각 지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개방의 분야를 넓혔으며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친구권을 구축하였으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들과의 호혜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주제가 변하지 않았고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구도에서 발전의 전략적 태세가 우리에게 유리함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여전히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으로 인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며 기후변화, 방역 등 세계적인 문제들이 인류 사회에 전례 없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발전과 안보, 국내와 국제, 협력과 투쟁, 기존량과 증가량, 전반과 중점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유리한 여건을 이용하는 한편 불리한 것은 피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정책 소통의 선도 역할과 촉매 역할을 발휘시키고 보다 많은 협력 연결 기제를 모색 구축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리념적 동질감을 실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 및 소통을

0: 심화해야 합니다. 육지, 해양, 항공, 인터넷 4위 일체의 상호 연결 및 소통에 대한 배치를 보완하고 전통적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심화하고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협력을 추진하며 규칙, 표준 등의 연결 수준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무역의 원활화를 심화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량질의 상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권장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상생적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3자 시장 또는 다자 시장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적 생산 능력 협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금 융통을 심화하여 다자 개발 기구, 선진국의 금융 기구들이 자금 융통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며 자원화된 투자 및 용자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심화하여 다원적이고 연동적인 인문 교류의 대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습분평 주석의 조정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일련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본기 회담은 리정표적 이의를 갖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중미협력에 더 큰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정상외교의 전략적 인도하에 중미 양국은 신시대의 대국들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과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 개척하는 동시에 별난이 교차하는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일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제 여론은 이미 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100년 변국이 빨라지고 국제정세에 변란이 교차하는 과정에 중미 관계가 정확한 항로를 따라 평온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안정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깊이 사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이 중미 관계를 큰 배라고 형용한 후 미국 글로벌 전략정보 잡지 백악관 주재 전임 기자 윌리엄 존슨은 세계 관심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은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중 관계는 한 척의 큰 배와 같으며 큰 배의 평온한 전진은 양국 정상이 방향을 포착하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것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존슨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좋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노동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결정적 역할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바로 양국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3년 내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에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논술은 전략적 견지와 역사적 차원에서 중국이 양국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와 선견지명을 보여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원광대학 한중관계연구원 류지원 원장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이라는 중미 관계 발전의 근본적 준칙이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위치 확정이든 중국은 시종 실무적이고 리성적 원칙으로 중미 관계 발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공동 노력하에 중미 관계가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으로 전환할 것이고 양국과 세계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케냐 아프리카 정책연구소 중앙아프리카센터 집행주임인 데니스 무네네는 사회제도가 반이하고 발전 단계가 다른 중국과 미국에서 이견 상의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의 원칙과 최저선을 명확히 밝히고 중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미 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도록 추진하는 대국 지도자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손잡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미 양국에서 공동 리익이 이견 상의보다 크며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서 기회입니다. 양측은 상대가 아닌 파트너가 돼 서로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양국 간 호혜 상생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미국 각계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 미하엘 미바흐는 기업계가 보기에 양국 간 지속적 소통과 실무 협력은 상호 신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공동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시종 긍정적으로 대하는 미국 기업계는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선두기업 30여 개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위원회 위원장 리비 샤프는 미중 관계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언론은 샤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서해안의 중요한 해운 허브인 오클랜드시 시장을 역임한 샤프는 상무무역 유대와 원활한 공급망의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샤프는 미국과 중국이 지방과 기업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하고 서로 참조하며 인적 왕래와 화물 유통을 강화해 공동 번영과 발전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한 중미 협력은 양국의 민심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국 기업 중 리운을 창출한 기업이 52%, 그 비중이 전년보다 6%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 가동한 새 라운드 중미 잠대곰 보호협력과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한 양국 국민의 잠대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미국 청소년들은 5년 내에 5만 명을 요청한다는 습근평 주석의 창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에 다가서고 중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제 여론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 중미 정상회담 자체가 적극적 메시지이며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가 끊임없이 방출한 협력 공감대는 불안정한 세계에 신심과 희망을 가져다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 발전은 상무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브라운 대학 국제문제학자 릴 골드스타인은 당면 지역과 글로벌 정세 하에서 미중 양국은 결코 적수가 아니며 양국은 많은 공동리익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중 상무 협력이 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로렌스 프리먼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요구에 답하는 면에서 미중 양국은 자신의 우세에 착안해 실무 협력을 전개하고 선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더 적극적 자세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서로 마주보고 협력한다면 기필코 광범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과 진흥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스파냐 중국 강당 기금의 집행주석 마르타 몬톨로는 당면 세계에서 국제 질서와 안정을 소호할 능력이 있는 두 나라인 중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결을 유지하면 진보하고 함께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미국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전 고문인 톰 왓킨스는 미국 유명 기업가 헨리 포드의 명언을 인용해 본기 중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과 중미 상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왓킨스는 본기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충분히 실현하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대 답안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요조할 뿐만 아니라 당면 시급히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다지는 데도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 시대는 인류 사상 최초로 오직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와 혁신, 협력과 공존을 통해야만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글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칠레가 공동 건설한 민심 프로젝트 병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3시간 반 동안 달리면 피치레무시 해안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등 성인에서 크레인이 한창 철근을 공사장 쪽으로 들여올리고 여러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펌프차에 맞춰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망하지만 질서가 있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중국 건설자들이 현지 동료들과 함께 현대화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피칠레무 병원은 부지 면적이 1.2천평방미터에 달하고 160km 상가한 렌고 병원과 함께 칠레 오이킨스 지역의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피칠레무 병원은 중국 철도 국제 그룹이 용자와 건설을 책임졌습니다.

자국과 세계의 많은 서핑 애호가들이 서핑 도시라고 불리는 비칠레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핑 산업의 성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현지에 제한된 의료 조건입니다.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 경비 장금도는 공공의료 자원이 비교적 긴장하다 보니 급진이 필요한 적지 않은 민중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병원에 가거나 전문적으로 수도 및 주변 대도시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선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주변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진적 의료시설 건설 경험과 기술을 도입한 오이킨스 대구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모두 현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스마트 의료면에서 전자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의 상호연결을 실현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크게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편 원격의료, 영상전송 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인터페이스도 갖출 것입니다. 녹색 건축면에서 이 두 병원은 설계를 할 때부터 지속가능 리듬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방향을 최적화함으로써 인공조명에 대한 이전도를 줄이고 보호구조의 보온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소모의 부하를 낮춥니다. 고효율 전기기계 시스템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칠레무는 6월 초에 우기에 진입합니다. 우기의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근로자들은 핵심 공정인 옹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병원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칠레 건설팀은 호흡을 맞추는 우위 상호 보안의 협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중국팀은 프로젝트의 총체적 관리와 시공 조직, 진도 관리, 자원 조달, 기술 방안 최적화 등을 책임지고 칠레팀은 주범화 관리, 시공, 정부와 지역사회의 소통 등 사무를 담당합니다. 장금도에 따르면 중국팀의 집행력과 칠레팀의 현지 경험을 결부시켜 복잡한 조건하에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 프로젝트 안전책임자 알프레드 차르는 병원을 건설하는 과정에 나타난 자연재해가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지진이 다발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연해 도시인 비칠레무는 해일의 충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의 시공질과 안전설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차르는 현지의 민심 프로젝트인 비칠레무 병원은 현지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칠레무 병원의 본체 구조 시공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후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렌고병원 관련 구역의 고고학 사업이 이미 끝났고 칠레 국가고적위원회의 평가 인정을 받으면 시공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비칠레무 병원이 준공되면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주변 주민 30만 명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요소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그만 포기할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릅니다. 포기는 도해 볼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거두는 선택입니다. 모든 멈춤이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쳐서 물러나는 멈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스스로 비워내는 멈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멈췄는지에 따라 그 멈춤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포기와 멈춤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동일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 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구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은행 배치를

0: 중앙은행의 직책 리행에 봉대는 재무예산 관리 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앙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제를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중앙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정책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본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본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0: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김선희 가수가 부른 당신 따라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친환경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신에너지 개발은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경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신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에는 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종종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중국은 탄소 달봉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종종 이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간표와 노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와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예로 들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태양광 제조국이자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의 해상 풍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풍력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래 청정 에너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응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질 에너지 활용 기술도 농업 폐기물 변환, 쓰레기 발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자원순환 이용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녕덕시대는 세계적인 선도적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자체로 개발한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 등주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녕덕시대의 기술적 돌파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의 발전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까지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신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업과 소비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신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에너지는 먼 미래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가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유를 연소해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를 배출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달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녕덕시대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과 같다. 단순한 주행거리 확보를 넘어 주행안전과 사용수명까지 보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통해 광자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복력 발전은 바람의 에너지로 복력 다빈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정전 에너지는 친환경 쪽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너지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생활 이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운행,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은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중국은 신에너지 기술 혁신을 계속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인터넷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기능화하고 친환경화할 것입니다. 신에너지는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녹색 엔진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아름다운 중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강국은 중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분야의 발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학 보급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옷에 스민 세월이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추위와 더위를 가리고 때론 못을 부리려고 입는 것이 옷이다. 하여간 인간이 필수로 입는 것이 옷이기도 하다. 옷을 반드시 필수로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입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나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왔다. 6살 때 일이다. 옆집 영애가 놀러 나오라고 문 앞에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애는 옷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구나. 지금 이불을 덮고 있단다. 어머니가 내 옷을 모두 벗겨 빨아 말리고 있었다. 그 몇 벌이 1년 4계절 내 몸을 감쌀 존부였다.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다.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요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교실에 넘쳐 흘렀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고 가슴에 난류가 스미자 아이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 담임 김용철 선생님의 발걸음도 경쾌했다. 선생님은 내일을 하나를 안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었다. 나에게도 한 벌이 차려졌다. 나는 금은 보화라도 받아는 듯 그 내일을 꼭 껴안고 집에 왔다. 그 내일이 소학교 시절 내가 입어본 유일한 내일이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 장문 한 편을 써서 반급에서 발표했다. 그중 한 대목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아이들이 당의 따스러운 햇살 아래 행복하게 자라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는 앞으로 꼭 공부를 잘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글이 학교 게시판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 부모님도 딸이 학교에서 내일을 타왔다며 감격해 하셨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물으셨다. 그런데 이내를 언니에게 주면 안 될까? 나는 고집을 부렸다. 학교에서 나를 입으라고 준 건데 어떻게 언니에게 줘요? 머리 회전이 빠르신 어머니께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으셨다. 즉, 학교 갈 때만 내가 입고 일요일이나 언니가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옷을 둘러싼 우스운 일도 많았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화룡의 이모 댁에 놀러 갔을 때 저녁 무렵에 어머니와 이모는 조나촌에 사시는 작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하셨다. 내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다. 이모는 벽에 걸린 큰딸이 입던 꽃무늬 옷을 보시더니 나에게 입혔다. 옷이 어찌나 큰지 나는 마대자루에 쏙 들어간 인형처럼 보였다. 옷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딱 맞네. 예쁘다. 인형 같구나. 22살 난 이종사촌 언니의 옷이 7살 난 나에게 맞을 리가 없었다. 어른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소학교 시절 학급에서 룡산마을 소학교에서 산등송이를 이용하여 토끼 사육장을 짓고 자력갱생하여 토끼를 기르는 것을 참관하러 갈 때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가지 못했다. 옷이 날개라지만 나에게 옷은 살을 가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질 좋고 멋진 옷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친구들은 옷을 사러 시장을 누비곤 했다. 나도 처음엔 그 풍랑에 휩쓸렸다가 곧 멈추었다. 집 옷장에 딸들이 사준 옷도 산더미인데 불필요한 소비는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0년 동안 입었던 옷의 량도 최근 산 옷의 량과 정비례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옷들은 질도 좋고 쉽게 헤어지지도 하는데 자꾸 사는 것은 낭비라고 느껴진다. 나는 낡아 헤어진 옷들을 정리하여 예쁜 꽃무늬가 있는 것은 조각보로 만들어 가을에 고추나 채소를 말릴 때 사용한다. 오랫동안 옷장에서 별을 보지 못했던 옷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쳐 새 모습으로 태어나 하늘과 친구하고 바람과 속삭이며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기쁨을 누린다. 내가 너무 낡아 못 입게 되면 보드라운 소재가 살갗처럼 익숙하고 흡수력이 좋아 구들장 물기를 닦는 걸레로 쓴다.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나쁠 것은 없다. 짠돌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 오히려 랑밀은 수치다. 오늘 쓸 돈이 충분하다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삶이다. 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 그 옷들 좀 버리세요. 아, 사람이 명리 모자라지 옷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극히 정확한 말이지만 나에게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집에 있는 옷들은 대부분 딸과 형제, 친지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사준 옷들인데 어떻게 무심히 버릴 수 있겠는가. 객제소 사업하시던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사준 소모 위에 입는 겉옷과 디자인이 멋진 서복은 50년 세월을 견증하며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어머니께서 밤새 한땀 한땀 지어주신 모본단 첫날 이불도 나에겐 보물이다. 어머니의 정성과 숨결이 서린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애착하셨던 물건에는 사랑과 정이 서려 있다. 웃고 울던 지난날의 희로애락이 스며든 그 옷들과 옛 기억을 보

꽃다리에 싸서 두었다가 어느 날 끈을 풀면 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들로 나는 가끔 촉이 묻어나는 글을 쓰곤 한다. 옷은 시기성을 타고 료행이 강하다. 바람처럼 스치는 요행을 따라잡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옷차림이 품위를 더하고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유익한 면도 있다. 하지만 옷이 한 인간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한다. 멋진 옷으로 지식과 기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처럼 오랫동안 옷 기근을 겪어야 비로소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운 줄 알고 아낄 줄 안다.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바지 한 벌 짓자면 폭이 80cm의 면직물이 2m, 자로 치면 6자가 필요했다. 그때 국가에서는 1인당 면평균 22.5자의 부표를 배급했다. 말하자면 성인 바지 3벌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시집갈 딸이 있는 집에서는 첫날 입을 안감을 사들을 부표가 없어 고민이 컸다. 이에 마을 어머니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딸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부표 5자씩을 호조금처럼 내기로 하고 누군가가 통일 관리하여 시집가는 딸에 가는 집에 60자씩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의식이 빛나는 생활의 지혜가 스민 선조들의 발상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뭉친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결혼 같은 큰일도 그렇게 지혜롭게 넘겼던 시절, 형제는 많고 돈과 부표는 없던 때에 옷을 마음껏 입는다는 것은 꿈과도 같았다. 그런 시대적 아픔이 세포에 깊이 새겨져 나에게 조략하며 살 것을 늘 일깨워준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졌다. 하지만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 성군들을 키우며 많은 옷이 생겼다. 오이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들 탓에 입어보기도 전에 작아져 버리는 옷도 있었다. 한때 우리 구역 보일러실에서 살던 호북성 출신 세 식구가 있었다. 그 집 딸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한 묶음 건넸다. 너무 감동했다며 그들은 간단한 선물을 챙겨 우리 집을 찾아와 100번 사례했다. 내가 짠돌이라 해서 무엇이든 꽉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여유가 생기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것이 정의요 인간성이라 생각한다.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다. 서로 도우며 진실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갈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옷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사람과 인연을 함부로 끊지 못하듯 물질에도 정감이 스며들고 사랑이 깃든다. 그래서 나는 낡은 옷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연유로 나는 낡은 옷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낮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두편 단료입니다. 돈질 투에 채찍편 끈을 단 흐를 료로 풀이되는 두편 단료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함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중국의 조명한 역사학자 법문라는 존진 황제 부견이 신임했던 재상 왕맹을 역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맹은 존진의 부견 왕을 섬기면서 화북 통일에 큰 공헌을 한 현실입니다. 왕맹은 말단 관직인 관사로 있다가 부견에 의해 시평의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시평현은 경사의 서북문호로서 중요한 곳이었지만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극심하고 강도와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왕맹은 부임하자마자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죄질이 무거운 자는 왕족의 친인척이라도 형벌을 소심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견왕의 처남 강덕이 술에 취해 장안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빼앗고 여성들을 가늠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맹은 그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귀족 세력들은 부견에게 상사를 올려 왕맹을 잡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맹은 장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부견이 직접 왕맹을 심문했습니다. 관리라면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마땅한데 부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왕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점은 소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평한 나라라면 레이로 다스렸겠지만 레가 오지럽혀진 나라는 필히 오만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배하께서 그곳에 소신을 보내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다해 나라를 오지럽히는 흉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물의 권세가들이 제거되어야 더 이상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했다면 소신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견은 왕맹의 말에 탄복하고 그를 삼공으로 승진시켜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왕맹은 부견을 보좌하여 내정을 개혁함으로써 사비 기품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태평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수차례의 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10년 사이에 북방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북방이 견고해지자 부견은 자신의 세력을 남방의 진풍나라까지 확장하려 했지만 왕맹이 반대로 줄곧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맹이 죽고 나서도 부견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태원 8년에 진나라 정벌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신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좌복사 권익이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배하, 진나라 토벌은 아직 이릅니다. 오늘의 비록 병력은 약하지만 이름난 장수인 상과 환중이 있습니다. 경시에서는 안 됩니다. 권익이 말이 끝나자 장군 서골도 반대 나섰습니다. 배하, 진나라는 긴 장강을 초련 병풍으로 삼고 있고 나라를 보유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만 해왔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공격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장군의 말에 부견은 녹이 등등했습니다. 관은 전하를 돌며 도편단류, 즉 채찍을 던져 강의 흐름을 막았던 사람이오. 장강이 뭐 그리 대단하다 말이오. 내가 가진 장수와 병사들이 던진 채찍만으로도 장강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진나라가 무슨 수로 대항한단 말이오. 부견은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살 후 부견은 새롭게 장군을 임명하고 90만 명의 대군을 친히 인솔하여 남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진나라 측은 장군 산에 통솔하여 고작 8만 명의 군사로 대적했습니다. 결과는 진나라의 대승이었고 부견이 이끈 대군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치통감 진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도편단료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0: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장강 삼협지역 최초의 고고학 유적지 전시센터가 중경 황화성

고고학 유적지 공원 내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장강 국가문화공원의 핵심 전시 거점 중 하나인 이 센터는 송원시대 고성의 역사유적을 기반으로 문물전신, 과학교육, 학술교류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황화성은 약 800년 전에 축조되어 남송시대 함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삼엽저수지 지역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송원시대 고성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개관과 함께 고성의 배치구조, 기능구역, 역사적 변천을 완전히 규명해 관객들에게 고고학 유적지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지능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농업 강국 건설에 대해 정중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전당적으로 신시대 농업 발전의 방향성, 농업 정책 체계의 보완, 농업 현대화 건설의 추진 등을 깊이 인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강성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기초산업이며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해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농업 현대화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도하 9억 모의 고표준 농지를 만들고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이미 72%를 돌파했으며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는 61%에 달하고 식량 생산량이 연속 7년간 1조 3천억 근 이상을 유지하여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서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자연 위험과 시장 위험 방어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 농업의 경영 규모가 작고 농업의 노동 생산율이 낮으며 질, 효익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상태여야 한다는 점. 농업자원 제약과 환경 제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식량 공급과 수요가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강국이란 무엇입니까? 농업강국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것은 농업강국의 기본 특징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그 밥그릇에 주로 중국에서 생산한 식량이 들어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위주로 하고 국내에 립각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적당히 수입하고 과학기술이 밑받침되는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견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농업강국은 필연코 강대한 농업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농업강국의 필요 조건입니다. 농업강국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더욱 중시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더욱 의지하며 내포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농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강국은 또한 강대한 농업 경쟁력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농업강국의 핵심적인 요의입니다. 반드시 토지 생산성, 자원 이용률과 노동 생산률을 대폭 높여 농업 노동 생산률이 사회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실속 있는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첫째, 경작지 보호 및 품질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선이기에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18억 무의 경작지 보유라는 마지노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농지로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기름진 땅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저명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범화하며 경작지의 탈농업화와 기본 농지의 비식량화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수량, 품질, 생태에 대한 삼위일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흙토지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차 고표준 농지로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종자의 안전을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종자산업 분야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시키며 유량종 유전질 자원에 대한 수집 보호와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며 생물 육종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종자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기계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지능화 수농업, 시설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촌

통일 방제 등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소농가가 현대 농업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배치와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식량 생산 기능구,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와 특색 농산물 우위 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량 품종 육성,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농업의 녹색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의 질과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 브랜드 막간산 대회가 절강성 덕청현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제정된 중국 문화 속의 세계 유산 IP는 중국이 보유한 세계 유산의 가치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권위 있는 미디어 전파망을 활용해 중화 문명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인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중국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을 핵심 축으로 삼아 문물 보호, 문화 관광 개발, 디지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중화 문화 유산이 지닌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해 문화 산업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화 문명의 유구한 역사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적 특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확산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 협회와 북경 익시각 문화 미디어 회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영화 플러스로 온다니 제79회 칸 국제 영화제 영화시장 영화광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의 영화인 기술 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영화 산업의 융합 발전 등에 관한 주제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가상 제작, 스마트 촬영 등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제작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상 창작의 표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관련 기술이 이미 선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미래의 국제 시장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론단 기간 중국이 제작한 여러 영상 프로젝트가 집중 공개됐습니다. 그중 중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 단원령 등이 포함되어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가상 촬영 분야에서의 첨단 실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마건이 짧은 동영상 중독을 고백하며 이를 창작 영감으로 삼은 신작 소설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건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6년 만에 신작 사람이여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일전에 소셜 플랫폼 소홍수에서 출판 기념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상에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즐긴다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완전히 중독돼 버린다고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30분 이상은 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독자들도 짧은 동영상을 보듯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을 구상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여는 마건의 첫 필기체 소설집으로 총 81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소설이란 중국 고전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짧고 간결하며 자유로운 분량의 견문 기록처럼 쓰인 소설 양식입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은 200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5분에서 10분이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마건은 서문에서 이 시대에는 나처럼 7, 80된 로인도 짧은 동영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나의 짧은 소설들을 짧은 동영상을 보듯이 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1986년 장편 소설 붉은 수수밭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동명영화로 제작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는 장편 소설 개구리로 제8회 모순문학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최근 중앙희극학원이 주도하는 희극진흥 3년 행동계획 리행을 위한 인재양성 공동체 발족식과 함께 신시대 희극진흥을 위한 협력 교육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앙희극학원 당위원회 서기 범서봉은 이번 3년 계획의 핵심은 인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범서봉은 계획안 전반에 걸쳐 인재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희극진흥이라는 거시적 국가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인재대호 구축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토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인재양성 공동체는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상아탑 안에 머물던 교육을 현장으로 과감히 끌어내는 구조적인 혁신을 지향합니다. 학교와 예술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육과 실천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고품질 인재들이 다시 예술 현장에 투입돼 수준 높은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시대 연극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열기로 뜨거운 국내 관광시장에서 용품을 사는 대신 빌리는 소비 양식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전통 의상, 촬영 장비, 캠핑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산서성 태원시, 영택공원, 진양호, 진사 등 인기 관광지 주변의 상점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장비를 대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증샷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카메라 대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여 시장은 편리한 봉사망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에서 장비 대여는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고 즉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환경 소비 추진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는 중고품 대여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소비업태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대여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원이 없는 귀주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동굴 패들보드, 동굴 커피숍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카르스트 동굴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동굴로 옮긴 것이 그 배경입니다. 2.5km 길이의 맑은 물이 흐르는 지하 하천이 있는 안순시 자운현 황하경 동굴은 패들보드 체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에서 패들보드,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은 동굴에서 사업이나 보호,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영주시 강화 요족자치현 보경천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나라 순치 7년에 세운 이 마을은 하가 대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 민가는 180동으로 7개의 문로와 36개의 골목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방 민가와 소수민족 거주지 건축이 융합되고 변천해온 귀중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경천은 제4차 중국 전통 촌락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하가대원 고민가군이 제8차 전국 중점 문화유산 보호 단위로 공시됐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전통 건축예술과 문화의 보물은 역사를 이어가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0: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5번째는 서하의 옛 도읍 은천입니다. 강남에 비견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옛 왕국 도읍으로서의 문화, 회족의 이슬람 풍속은 은천의 3대 경관입니다. 은천은 하투 문화와 비단의 길 문화가 어울리는 서부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하불판의 중부에 위치한 영하 성도 은천은 서쪽으로 하란산에 기대고 동쪽으로 황하와 린접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풍부한 지표수로 인해 아오아시스 효과가 뚜렷한 은천은 황하 연안에서도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은천은 예로부터 봉황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5세기 창년한 봉황 한 마리가 이곳에 날아왔다가 사막의 조항에 있는 비치와 더 같은 오아시스 은천 벌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봉황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날아내려 은천성으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로부터 은천은 봉황의 도시라 불려 오늘날에 이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은천은 용적 쪽과 흉노의 유목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24년 한 왕조가 은천의 동쪽에 북전 농성을 축조했습니다. 일명 려성이라 불리고 흉노는 음한성이라 부른 이 성이 은천성의 시작입니다. 677년 은천성이 황하의 홍수에 사라지자 그 이듬해 당왕조는 오늘날 은천시의 동쪽에 회원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로써 은천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005년 당항족의 두령 리덕명이 변경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번창일로를 달리고 당항족은 회원성에 도읍을 두기로 했으며 1020년 회원을 치홍주로 개명하고 정치 중심주로 삼았습니다. 1038년 당항족 두령 리원호가 흥경부에서 스스로 보위에 올라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은천에 도읍을 뒀습니다. 이로부터 흥경부는 변경의 소도시로부터 명하와 섬서, 감수, 청해, 내몽골 지역을 아우르는 서하국의 군사, 정치 중심지로 됐습니다. 서하국은 은천에서 10대에 걸쳐 존속했습니다. 1739년 강진으로 기존의 흥경부성과 청해군대 청왕실의 주둔지였던 만영이 무너졌습니다. 후에 성을 복원하면서 성의 서쪽에 신성 만영을 축조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오늘날의 은천 신성입니다. 서하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7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천성 곳곳에는 서하 왕조의 많은 유적과 흔적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하란산 동쪽 기슭에 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서하 태조의 유릉과 태종의 가릉, 경종의 태릉, 의종의 강릉을 망라한 아홉 기의 왕릉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고 200여 기의 왕실 성원 및 공신의 무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황토로 둥글게 쌓은 무덤은 산처럼 높이 솟고 탑처럼 우뚝합니다. 11세기에 척조된 이 왕릉은 동서너비가 5km, 남북길이가 10km에 달합니다. 태릉을 중심으로 하는 왕릉에는 예술관과 박물관, 비림 등 명소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지고 산발에 감싸인 왕릉 지역에 들어서면 시야가 탁 트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서하 왕조의 번창하던 어제를 보는 듯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학대와 강루, 신장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릉을 조각한 돌 기둥과 련꽃을 새긴 기둥, 유리기와 서하문으로 된 비석 등 출토 문물에서 서하 왕국 당시의 정교한 기법과 높은 수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서하 왕릉을 중국의 국보로 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 부릅니다. 불교를 숭상한 서하 왕국은 많은 사원과 탑도 지었습니다. 은천시 서남쪽에 승천사에 위치한 승천사 탑은 서하 때 유명한 불교의 승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원의 종소리가 유명해서 명하 팔경의 으뜸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탁탑 천왕의 손에 들려있는 탑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합니다. 승천사탑 정상에 올라서면 은천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이 밖에 해보사탑도 유명합니다. 사원의 중심에 우뚝 솟은 해보탑은 명하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입니다. 모난 벽돌탑인 해보탑은 높이가 5.9m에 달하는데 탑 정상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 황하가 보이고 저 멀리로는 구불구불한 하란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명하에는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형식을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 3,500여 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원이 바로 남관청진대사입니다. 은천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남관청진대사는 원래 은천성 남쪽 성문 밖에 세워졌는데 1915년 성안으로 옮겨왔습니다. 1960년대에 무너졌다가 1981년에 다시 지은 사원은 현재 은천의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비커밍 차이니즈 문화 현상과 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중국식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샐러드보다 따뜻한 죽 먹기, 팔당금 체조 따라하기, 이러한 비커밍 차이니즈 붐 현상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커밍 차이니즈 붐은 일상에서 중국식 생활 방식의 몰입식 체험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적의 중국인 여성 주계서가 올린 중국식 생활 가이드 영상이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유사한 영상을 올리며 붐을 형성했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따라하기 용이한 식습관이나 패션 등 생활 요소들이 모방과 재창작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문화 간 확산의 주요 경로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시도하고 중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붐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적의 중국인 주계서는 틱톡에 중국인이 되기 시리즈 영상을 게재하여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팔로워 수는 74만 명이나 급증했고 수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이 그녀의 홈페이지로 몰려들어 중국식 생활 방식인 뜨거운 물 마시기, 슬리퍼 신기, 사과를 물에 끓여 마시기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닝 멘트로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3세인 주계서의 부모는 모두 미국 국적 중국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중국에 관한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향이 있었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틱톡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다들 제가 입은 치마를 궁금해했고 어디서 찍었는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로 이 주제를 계속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보고 주계서는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그녀는 중국 생활의 여러 가지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을 꾸준히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그녀는 내일부터 당신은 중국인이 될 거예요 라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되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주제 아래 댓글을 남기며 중국식 생활 양식에 대한 호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계서도 네티즌들이 자신의 중국식 건강관리법을 따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니 피곤하고 자기 전에 발을 씻으니 피곤하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먹기, 꿀 레몬수를 마시기, 중국식 채소 먹기 등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새내기 중국인으로서 나는 실내 슬리퍼가 세 쿨레나 있으며 몇 주째 차가운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해 진지한 자세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계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소박한 리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이라면 기꺼이 계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전달은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중국 사촌 언니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얻은 후 이 사촌 오니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회수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보낸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옴력설을 앞두고 한 외국 여성이 특별히 조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며느리가 중국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새해 금일봉을 보내 축복을 전하고 싶지만 중국 문화를 잘 몰라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도 난처해서 조계석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에 조계석은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중국인들은 숫자 8과 6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금일봉을 준비하라고 권장했어요. 이 미국인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조계석에게 Becoming Chinese가 단순한 인터넷 화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리해하고 가꿔지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청명절 중국의 손 초총장으로 주계서 씨는 호는 황제 공제 제례에 참석할 수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솜소 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주계서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댓글창에서 받은 많은 임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팬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중국인들은 등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이를 위해 특별히 중위를 찾아가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의 뜨거운 물, 한 클레이의 실내 슬리퍼, 한 끼의 집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계서의 비커밍 차이니즈는 하나의 구호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료종처럼 느껴집니다. 주계서는 자신은 창의자이자 전파자로서 단지 자신 개인의 경험과 생활습관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광범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 문화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이 되기는 인터넷 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 주계서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와 정체성은 친근하고 건강하며 생활지혜가 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를 새일대 젊은이들의 시선 속에 조용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려표의 인생주제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 손옴래 부장은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며 고속철 탑승, 드론쇼 감상, 중식 마사지 체험, 중국 복장 체험, 샤브샤브 식사 등이 중국 생활 체험의 기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영화관 도서관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1사분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늦게 성숙되는 사람.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인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2위는 나와 지단, 중국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인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이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소설은 허수아비.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밭 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합여의. 이 책은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이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소의 전통 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거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합여의 일춘과는 련인들이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취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현명하게 살다, 작가 량효성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 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이는 중국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령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여섯 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수국인 아르반조르가 도와 언벌롯을 이르히더 깡벌롯이 학스르가 안다 이흑듯 이르브 질다랄락강 학스르가 언벌롯 이르히드 위수드 아르톰네 엠들럭다 덕시우게 볼게 우시얼두진시드 한군디야 오우리엠 보여란 늙은 대기 적질기 혼도 둘인 얼른 세드 세드 부긋 늙은 대 임늙 대기 적질만다 등러스 버렁과 이시마 톰은 날딴 털러러들 덜군 먹힌 무르구지 덕음을 봐라 아르힌 발발 둘이니 진 후스지 뜨거도 하르마스토가 스포런 유건과 이다 따라질름 버러디르힛 버런 등태 벌제나 과르빈 질린 떳뜨르 발발 아르툼은 쪼나막트나스 깨알 발랏 알비 발발 홍룰 죽제 은이지느 과르빈 질더 명은 누드르 깨알 알바 압싱괴 아르톰네 저블릉이다 잉룰게나 한훈디 끈무또

안전자 왔음을든 화이 덕분에 흥가드로 우후우전자 답변을 받은 화이 덕분에 흥가드로 찔리엔서 자간났던 화이 함긴가드로 속스름이엔진 아르든 님은 루어지아스고 과튼주라가 살가미엔진 앗 오프르탈라르 과드탈란 장아 타이샤노린 쫄악대 답은 받은 흐름에 톡 오면 달단 업득으로 완가지 답은 그리겠으 타오 양하라 과르브 어르굴 앞시르 과드탈란 장아지 오면 달단 앞시르 범싱 왔득 장든 업득내 한도란 스타베시 벌가지 울미 오르가 룽유엔 센치기 텔미엔진 아린탈 아스 델리 타르 텔레 하이르 아스 루야스가스 장든 음느 탈 호르 델리 타르 호르 델린 단든 후흐로가 막시치 우스 발라 사할 와슨 다슬 바터치 우즈 하이르 누든 아듬 붐부 도알랏 아라 발라 슈트네스 카림 칼림 바터 따튼 미엔진 소기 닦은 사울룽이 흐르글지 사울룽이 늦디 사부타날 시흐트거지 세흔드르분 덥치 서연 어선 걷듯이 사문 지르기 우지 벗어 서치 지금으로 막심맨쯤 짜미기 다같이 적서로기 흐르글지 적서로기 늦디 처음 사부타를 시흐트거지 짜문 두르분 덥치 서연 어선 걷듯이 장준 지르기 우지 벗 젤그치 암마라 아실 응리기 닦은 의리알로기 흐르글 의리알로기 눈딘 으르든 섭더 시흐트 우셔든 지리기 우직을 응하단 말 아실 미엔

벤치나 하이스장 야 왈람부스 드르군이기 어리어지 허이로 람멘 조금 모른들은 너그랏 위파관 늘뚜 도어락 드르군노로군 야 그뜰 달치 도어락 똑띠간 합 그뜰 달떠 달리 그리긴 똑뜨르지에가 창들 떨러로띠 룽쇼범북 아슨드션 치시르지 등광 보주 그그 흔서붓 깔럭깔럭 사치르지 알튼세흔 사람 쫄리 오로군 홈르지 아라 탑은 달반 울벌른 득득 명탕과르분 어범벅 명내들은 부지근지 센 의린 덤득 강과르분 스른 아스더션 봤음 민진 알아서때놈 아분아분 허들지 알아듣니 오튼 덧들 아르제틀란 하트 아름과르분 흡친놈이 아린탈들 사틀은 민진 도춘네물랑네 도우자우쉐이는 으뚜웬쉔 담악 망니근드르 바글진 노롱걸더간 앞질 손에 떠오르 선뜰 어스리긴 덕들 맨진 문나 서이투가 다 장든

발갓 바부 딩샹 흐실름 머니리 바스 훈니스르 알할라들리 지부 딩샹 흐실름 머니리 칠긴 두드네 수리 만두발람 마니리 오둥절라 화라갓 알라 울미 칠은 우스글로들리 우르 홀릭메르 베이테른 타글길 힌부이수드 테나환르띠드르 타끔은 우스글 페르홀릭메른드르 운드스금만 마르 소하발딩 대슛 쏙 다다다블리 담근 어둔 과름 대슛 당산 어둔 답은 대슛 니불지야 같은 내문 대슛 니헤뚜와이진 내성무두두르그는 바이후지아티 차감말씀 후리야 하비앵금은 널 타글란 일리슈 바르바르타 베르브네나 하치르치 바띠 타띠 부인 바이후지아티 바스인 후런주 소마람은 약 팔라들 우르 흘긴 절라 떡금은 다뜨뚜르세진이 우스르 흘름보아지 악든 놀 지르구드 왁뜨지 악든 지흐스 지르구드 놀이야지 대긴 다르